0: toes. Yeah. I got another mellow yellow and here it goes.
1: Mellow yellow makes you feel so good, so fast.
2: Let the hen fry the chicken.
3: Oh, let the hen fry the chicken.
4: 발라 먹으니까 실감나게 맛있습니다.
3: 두날개 더 주세요.
5: 뼈없는 닭튀김, 요거 모를 거야?
3: 뼈없는 닭튀김?
4: 롯데햄 프라이드 치킨.
5: 롯데햄 냉동식품. The best decade of music. The 80s.